0: 왜? 나는 이따 나올 거야. 떠나 가서 사축 먹어라. 아주 거지 딘데?
1: 딘딘 봐요.
0: 딘데 다섯이나? 어제 보니 내리 담아 머이나 와리 보니까 빠진마 퍼럭퍼럭 비말 거린다. 그때 거울 바위를 다친다. 아 그때 이제 거울 밑으로 퍼럭 비말 거린다.
1: 게임이냐? 손이 나오는 아니네. 게 사파 거리 보이 아니니?
0: 아 예수께 봐나. 뭐 처음 된지 짧은지 말못 봤어요. 어찌 예수께 가라.
1: 응?